0: 또 운공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그렇지 않아 my savior 나 걸어 왔도 그래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now 나와 싸우는 이유지
1: SOS BTS. Come over.
2: Over, cause it's not over.
3: Todo pasa por la música.
4: Todo pasa en la hit.